0: 밤으로?
1: 밤으로?
0: 밤으로, 샤람.
1: 요, 야, 무네.
0: 마트니 앙알까, 뺏어. 가이게, 앗, 겁니, 앗, 림바가, 앗, 시리래.
1: 잠깐만, 올리, 거기,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0: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1: 아마 모든 거 같아. 또 같은 다이렉트 다 콜린스 때려.
0: 아 같은 콜린스 가면서 이거 또한 콜린스 때려.
1: 어 같은 가면서 오모한 가서 원래 올리모한 원래 오모한 나 스토리 내가 알아한 아고 다이렉트 안 해보고 한번 시모한 거라고 뚝잘래 이거 본 거. 여기 때는 신경 안 다이나 때 거라티 아파밀리 뭐니 이네 내게 왜지. 소고인 아마자 아마자 나면 이내데 떠먹긴 사바토 냄냐 문돌 꿰디라이 니고서에 엥가 마스터 마위티 어먹긴 사바토 냄냐 다이렉터 아 골린스테르 다이렉터 누가 아파테 마마자 우티엔 다이렉터 내년 아 카이필라 웬디아기 내라이니 에고서에 엔 리보 어마심보 까뭉에이 아마저 마케그네 사바토 냄니 아 그로티치 코에치 나 당고 다이렉트 아니 녀네 보고 마 신경 감응해서 마키냐그네 사바토 냄니 니테레초 소이 아마키냐그네 사바토 냄니 오코레치 나인 켐부 마마자 우티엔 그레스타누 맘레 녀 아마자 렌징 그레스타누 가라탈 고벨레비 아마구나 비녀베 투넵니 아기가 투암 바바에니요 나나 마키바라고 꾸엔유니 바가 제리렌 감무미 비케 마가 방구니 엔 Kamastane bo siro net cha chop kot. Ni tenje bo gap cheri re SDA cha ni jira ni chege menye tuku le nu kamastane Mrs. Ruben Sikei amma kim yagi chek sabato nemye. Kamastane bo gibra bo nyis. Amma cha amma ki basta mutai alenji otostai go mye el sabato ne bo betu tabrayin. Ni bi gora che bendiye no limbo suroin amma ki ni betu el sabato agi chek negarara. Amma cha nyinyo na kichenda an ah. Apa kor kau tuan bi? Bi cobi ri kat tu lawa muru muri kau tuan nanya macam aku betul nemnya aku kati paman parwari. Bi cando aku ama kini kalau sabet tu nemnya kamu nana lagi berhenti tu kerja saya koru. So bi tu kerja saya betul tapra ini well don bar ama kini sabat tu nemnya aku harap kerja tu kalau sa aku subunet korap kerja tu kalau aku mukjeni. Ama jangan ini orang cenda negi cenda si ronet ya cokot. Le moi wele kage sikwe la kwe. Matingo utune wa muru.
0: Mautuana mautuana kapesa. Got to actually bagap chirire areas.
1: Kapesa.